0: 亲爱的女孩，爸爸让你失望了。我还没有立功，但我会不断进步，争取早日立功，吃上水果糖。如果同桌再说你的红领巾不红，你就告诉他，先烈不是为自己的孩子流血，而是为了新中国的人民。每条红领巾都是一样红的。爸爸答应你，过年争取回家探亲，给你带缴获的巧克力，那可比水果糖好吃多了。我都想好了，要去缴获2大块巧克力，一块你留在家里自己吃，一块带去学校分给同学们尝尝，也给你同桌舔一口，你就问他，你的红领巾红不红？好想把手表的时间拨快，这样我就能快点见到你。特别想看着你戴红领巾的样子，看看你进队里的样子，看看你吃巧克力被甜到的样子。爸爸太想你了。
1: 给你派人什么时候到？
2: 快了吧。
3: 高副指挥，段显峰向您报道。
2: 我跟军部要一个熟悉597的作战参谋，居然来的是你。
3: 不欢迎啊？
2: 欢迎。刮彩了啊？
3: 那个没事，小伤。
2: 我给你介绍一下，这是209团的作战参谋刘峰，现在的卡丘上都归他管。
3: 刘参谋，我是段显峰。
1: 23号反击战那天你在吗？
3: 当天晚上的火箭炮摧毁效应并不理想，300多发火箭弹，只有几十发落在了敌人山脊上的阵地上。
1: 是吧？所以把我派过来了吗？您就说说高地现在的情况吧。
3: 7号阵地是敌人的营指挥所，两个高地之间的这个位置是敌人的迫击炮阵地，柱子洞南山这个位置还有一个敌炮阵地。
2: 好家伙，敌人这次赌注下的够大的。
3: 还有这里，敌军纵深5-6公里的这个位置是他们的炮阵地和2梯队的集结地。
1: 这才符合我们卡丘莎的胃口。
2: 咋说啊？
1: 火箭炮的射程8500米，打出去的炮弹又能爆炸又能燃烧，威力极大，当然适合打击这种大范围的面积了。
2: 你们火箭炮威力大，那敌人的2梯队和炮阵地你们209包了？
1: 我们209包了。
3: 但是最关键的不只是火力覆盖这个区域，最主要的是我们的战士能从这所有的坑道里出来，沿着这一条路一直到柱子洞南山，摧毁他们的这个炮阵地。
4: 炮其实特别表扬了你。
5: 经理，
4: 说你的情报
5: 局长，这是这2天的监听报告，你看一下。
6: 这其实是8连副连长段显峰的功劳，他对炮兵很熟悉，而且善用炮火的支援，是他让炮火在阵地上活了起来。
4: 军长。
6: 军长好。
7: 这是
4: 杜文锦同志，橘厅县观察所的参谋。
7: 怎么受的伤啊？
6: 观察所被炸。
7: 观察所捕获的情报给前线很大的支援，很好。你出来一下。你刚才说段显峰在阵地上让炮火活了起来，你具体说说。
6: 他让炮火接入战斗的时间、位置、角度都极其精准，让炮火发挥了最大作用。我亲眼看到他用一个班的战士压制了敌人2个连的进攻。
7: 任务要完成好，同时呢也得保护好自己。
6: 是。
8: 뭡니까? 딴 데로 전출 가시는 겁니까?
9: 그래. 육군 2차단 사단장에서 구군단 부군단장으로 승진 가는 거야.
8: 아니, 그럼 여기 전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리고 전요?
9: 중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 천자가 바뀌면 신하도 바뀐다.
8: 아니, 그럼 저도 전출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사단장님, 삼각산에서는 아직도 전출 중입니다.
9: 이제 우리랑 상관없잖아. 기회 있을 때 가야지.
8: 사단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 남겠습니다.
9: 187연대 특수부대 일막 타진된 거 너도 분명히 조사받게 될 거야.
8: 알고 있습니다.
9: 중국군 탄약창고 폭파된 것도 그들이 재정비해서 다시 삼각산으로 반격해 올 거야.
8: 놈들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우린 이미 7개의 대전차 갱도와 5개의 주둔 갱도를 점령했습니다. 또한 우린 이미 70개가 넘는 화점에 완전 무장한 4개 중대를 증강해서 놈들이 돌격 가능한 모든 방향으로 치밀하게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9: 그거 나도 알고 있어.
8: 그럼 가시기 전에 제게 2개 중대 병력만 붙여주십시오.
9: 야, 김중령.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8: 존엉 때문입니다.
9: 뭐?
8: 오직 중공군의 싹을 잘라버려야 우리가 미군에게 진정한 존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윤수, 벌써 이틀째야. 너 매일 밤 진진한 짓 하고 왜 맨날 여기 와서 자는 거야?
1: 아, 연 대장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나 허리가 안 좋아. 아, 동지산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아.
0: 그게 아니라 밤에 놈들이 쳐들어오면 제 시간에 도망 못 갈까 봐 그런 거잖아.
1: 아니, 뭐 그게 잘못됐어? 아, 미군 187 연대도 중국군한테 찍소리 못하고 당했어. 아, 밤에 진지해 있는 거 위험하다고.
0: 야, 이 새끼야. 너 우리 대원들과 조국을 대할 면목이 있어? 넌 군인이야, 군인! 또라도 군인답게 죽어야지. 187연대 특공부대가 중공군 탄약골 날려버렸어.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놈들은 밤이 되면 자기들 세상이라 생각해서 분명 야간에 타작을 옮기려고 할 거야. 당장 진지에 돌아가서 공격할 준비해.
1: 형, 하지 마, 내가.
0: 다신 도망칠 생각 하지 마. 미칠사단 31연대 배일대위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1: 알겠어.
2: 아, 나 어떡해.
3: 동료만.
4: 아,
3: 동료만. 咱们 那个 伤员 아, 一批一批的 往撤 아, 咱们 轻伤的 先 护送 那个 重伤员 往下撤 明白了吧？明白，明白。对对对，
5: 指导员，
3: 你这不指挥战斗，跑这干啥来了？

0: 사단장님, 김중요, 또 무슨 일이야? 오늘 중공군 포격이 어디나 특별해서 말입니다. 사단장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유, 포격 다 멈췄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내일 모레 새 사단장 오니까 그분께 직접 말씀드려. 자, 빨리 움직여. 어?
0: 사단장님!
2: 괜찮아, 괜찮아. 어?
3: 마셔, 마셔. 괜찮아.
2: 너도 일로 와, 마셔. 아이.
3: 앉아, 앉아, 앉아. 어?
2: 이봐 진짜 오늘 쥐새끼 같은 중공군 때문에 먼지만 존나게 먹었다 진짜. 어? 아유,

0: 소령 김인표.
1: 오늘 중공군의 포격이 심상치 않았어.
2: 지금 토착해 있는 애새끼들 모두 데려가서
1: 당장 참호부터 수리하고 계속해서 진지 잘 지키고 있어.
0: 씨발 족같네 진짜. 야 참호 공사하러 가자. 씨발 진짜.
3: 네, 네.
0: 아 귀찮아서 진짜.
4: 金军长要火力准备了。
0: 공사나 하자. 아, 빨리 빨리 해.
4: 아, 果然如军长所料，他们上阵地来修复被炸的工事。
0: 빨리 빨리 하자.
4: 这正是军长想要的效果，下一轮火力覆盖。 将极大地杀伤敌人步兵，为坑道部队收复阵地创造有利条件。